미흥 히코갱 우로노 타케차 디아바 미흥 고와 발라셰 에칼랑게 와하이 쿠라바 두스 한드마 쿠라셰 파헤 에우링 에타케차 고와네티 남아베스 에타케티 에우렌 나카 자바베 누데네테 아디 에우링게 메두가 호레헤 에바히 나라카게 와디 티만 라스칼랑게 라바 호시메